0: 아따 이렇게 자도 없지 조금 차셔. 어르기 좀 얼고 야뜨 은근 야뜨 그
1: 야뜨 그
0: 엄네 그 제트 온진 운이 조금 없지. 아따 일단 내가 하루 때 담을 때 그것도 허벌가 나라 허벌가 나라
2: 허벌었다.
0: 아따 그때
1: 만에 도스톱 도치 얼기 잘해지.
0: 티 들친 잘했어. 그러니까 등급 듣고 들지 들어있지가 나 초등 중에 헬멧이야. 아따 치는 앞으로 온대를 또 따뜻한 회가 톤뜨는 회가 꼴승.
3: 此时的欢声笑语把他的思绪带回了20年前的黑马连。黑马连曾是这片土地上最精锐的民兵队伍之一，担任着防险救灾、运送物资、巡视巡逻和维护边境地区安宁的职责。除了高超的骑射技艺，黑马连的骑兵战士还能在马背上完成一系列战斗动作。人们把保家卫国的战士视为英雄，牧民们都以加入黑马连为荣。加美扬在黑马连足足训了15年马，让他成为了这片草原上有名的驯马人。看着这群老伙计们与烈马交锋，贾美洋突然萌生了一个想法。